0: 기원아 그 이래 하시잖아 그 이래 봐. 이래 이래 이렇다. 도시와시 있다고도 같아. 이모와 있어 가지고 내 기대 나인다가 봐. 기원아 그 이래 따라들어. 하시다나 그 이래 기원아 그 이래 담노. 다시 사람 반담다. 이모 있어 가지고 내 기대 나인다가 봐. 기원아 그 이래 기원아 그 이래 기원아 그 이래 하시다나 그 이래 그러니까 이 너무 말하는 호두 말다.
1: Like you mean like tempo wise, vibe wise? You guys became really, really less.
2: Yeah.
1: Did you want
2: you were
1: me
2: just
1: to,
2: doing one?
1: Did you want me to just like?
2: Oh, that's a good question. Like, what does the voice do in that case?
1: Yeah. So, no. Okay, okay. So I'm leaving. Should I go back? Should I keep the? Can we listen to the previous one? No, not this one. Not this before. Should we go back to the instrument version?
3: No, go to the end.
2: Go to the end.
3: Get away.
2: It makes no sense.
1: Oh, don't stop! Don't stop!
2: Actually,
1: one more time. A cappella. Let's do a cappella. I want to do that. Let's have this song at least two minutes. Once we pass 2 minutes, that's good. We don't have more than 1 hour. Let's do it. We should have played.
3: Crab,
1: Crab is so stupid. Crab. Okay, let's record. No, a cappella.
0: A cappella one more time.

0: 차! 주머나급 기르다! 하시다나급 기르다! 셋! 조조씨 도구가! 이모, 이쑤가시고 도대체 내가 아닌다가! 기완나크 유래를! 하시다나크 유래를! 기완나크 유래를! 하시다나크 유래를! 조조씨 도구가! 기완나크 유래를! 하시다나크 유래를! 셋! 조조씨 도구가! 이모, 이쑤가시고 도대체 내가 아닌다가! 아! 프라이스 때! 이거!
1: Can I feel it? Then I'm not.
2: Oh, it sounds like a Yu-Gi-Oh! The way you looked at me too. It's like the rich kid in the commercial.
3: Has all cards.
2: Exactly.
1: And the other.
2: That's such a perfect face.
1: And you start like. The other is like.
3: Why are you laughing?
2: Oh, this is so cheating, like,
1: y'all. Always that. Yu-Gi-Oh's
4: Got it,